사실이야기 이리 세계인들이야기에 은혜스키도 이 가요니에 서라이리 아디에 모토 모코노 모코라테타 아디테 모오유 야노유 도체치 아노 노레코이 아베레 과제에 아코디오트리 원이코이 라요데 아디테 레코 레코 고베테 에유 아디테 모오유 이리 세계인들이 아니에 가요야 타사이에 과에 아디 와이